0: That's what I always do.
1: Such a pain is beautiful.
0: Yeah.
1: Same as you.
0: 희망이 실망을 없어 망은 전망을 다.
1: 사랑이 깊어질수록 아파.

0: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.
1: 당신의 목소리에 숨을 쉬고 당신의 눈물들로 일어섰어. 당신들의 과분한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 있을까. 수년간 우리가 만든 영혼의 교집합. 함께여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. 부디 앞으로도 행복합니다.